0: 우리 오효로 하이빈이면 와람 고생만 가두고 바가락한 눈에 딱자오네 딱자람 라바스 바람 가다라니 아 빌렁대다 꼼사비띠 까나노 마파마시대 라이바는 까나노
1: 아이 아시바기 마뿌 좀 하이바두니
0: 좀
1: 마니 사이타완기 타와이보 아이나뿌르바니
0: 야로이 마두오이바 야로이 마나이 누피라 이잉아이다 마뿌르바기 타와이보바 야로 나이코 나이코 나이코 단 마라우스
1: 소비트리 나하 가야 라트나 아이기 이퉁 일락라바 할로 사비트리
0: 이 부로이브네 이나악달에리 단마라스 라브기 하이바마 카이 라브세선
1: 벨레 에 피덤닝 아이 와이르비 나 부로이브기 타와이 낫다바 낭기 아빠암바 보라마 조메기 팜덕이니죠
0: 단마라스 아이기 이꾸두마센긴 망카발라이 박판질 한비요 마하기 땅라바 밑부 나학나 암카나 우바팡 한비요네데
1: 마두마꼬에라사노 호직디 나학 할로 사비트리
0: 마포로바 부타독두나 한크로 하이나 딱비게누데 마두 사비트리나 남자로
1: 다이나니 나학기 사티타기군 사이트바안기 타와이나타바 보라마탕가 피람라가 아이살라게 니저로 사비트리
0: 단마라스 아이부 폭파 사파티 마하라스 마샤누파 꼭디 나합 남하부 마틱자와 마샤누파 가야 펑자와 피네비
1: 마두막 오이라산 오직디 나합 할로데비
0: 단마라스 나합 나 이푸르르 우드나 짜빠 마 팜마두 따나나 뚱 인자바 남자바 사비트리기 빵갈 비네비
1: 데비 나하기 왕앙 푸딩나 조마이기 타모이 붙다니 칼레 사이트반기 타와이 낫다바 아흠 수바 보라마탕가 비람라가 아이하크 한크르게 니자로 나하기 아르와이바보
0: 아두디 단마라스 사비트리부 마차차무기 마마 오행비우네 데브
1: 타타스투 마두막 오이라스노 오직디 나하크 한크르 데비 아이 살
0: 아이 야로이바 보르 피람다나 나학 찰라게라 단마라스
1: 나학 마사 샤마기 마마 오이르바니네 사비트리
0: 단마라스 이푸르바부 나학 나 푸드나 쎼트카가 사비트리부 마마 마 오유 딱피리바 아시곰바 오나 타이나바 다드나 시부 나학 나 앵온다 딱피두나 나 사기 미차 티한가누니 단마라스
1: 사두 사두 남비는 아이라이 트라바 미르투부 조이 떠오르비 나시 나하키 사티타기 군나 조마이보 마이티바 피크라바 마이티라바 조마이나 낭기나 팜다 시라바 나뿌로이바기 아트마보 아묵한나 띠라벤 헤 사티 사디 사비트리 낭기나 군타세 죽죽안타르 쿠딩다 삭나 선하로 신고 대비